0: You are listening to 16 kleine noise etüden, 16 small noise exercises by Stefan Beck, brought to you by Radiator X from Radio X. For more info on this show, please go to www.gunst.info/radiator and or www.radiox.de as well as to radia.fm.
1: The art of sound, the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
2: Recording?
1: Yep, 녹음 소리. 아마로 영국에 하고 미국에 라디오에서 연주해요.
2: Really?
1: 네.
2: 와!
3: 뭐라고?
2: 이거 뭐야? 영국이랑 미국의 라디오에 이게 나온대. 아! 이거 뭐야?
3: 야, 영국이야!
2: 야, 영국이야! 와! 나 영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. I like 영국 very much.
3: I like house.
1: Good.
3: 시상식.
2: 오, good. 와우.
4: 이거 우리가 하고나 이거 말한 거
2: 라디오에 나온대.
3: 영국이야.
5: Thank you.